0: 그게 연맹인
1: 살라마바타 카파다 연다타노 샤라한 이니 추마 하냐 퍼사나 누차판 펑에루 시카 조하나 라티한 부쿠 텍스 쿠세코 라칸